책길 타선 말리를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나갔는데 나를 깊고 못 가려 할지 대박 까고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것 해공강자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해군천지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 아니 공수장가들이게라

해서 장성어를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룡이 백이로다 요동길뱅기를 순식간에 지내서 강남에서 보는 제비가 포기

박사하니 월당한 형 치세를 살펴보니 전쟁의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금화금성 붕괴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토목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붕소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음탕이라 젤라 두는 문무지유켜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무소 박실비 다가로 거조도 동높이 땅 남대문바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진 해고개를 떠먹굴라 동제강을 벙건너 남탈령너 먹구라 두쪽지경 삐끼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고가 보고 서반겨라 흥고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집이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원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 같으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정 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소상 동정 외길에

얼마나 분포박신을 집에다 울고이지 우리 노래라 행구양 주간인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 내려 드리고 태운 갈로 굴러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에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냐 박은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빈한 권천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우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코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는 북통만 끈 것이 두려워.